공부했어. 그 몸에 알로로 빈이 부르는 그가 몸만 아마미. 몰라래, 몰라래, 아미. 시카 와코 카마 우나 시카 해와. 에르가모, 아빈 부르는 그가 부르야 부르야. 에빙 아토 놀리 요 카마니 꾸임 아이 참품 아 우라디 한번에